단어 모바일 폰, 아서 테크놀로지, 아작 스마트 커머고, 금 녹랑카 뜨작창, 라이트 응우즈보 봉방 리에스, 사가 단어 튼닥, 아작 멜렌시아 그치 인약너, 필름바 아작 인약듯바 부두카 커머고, 아서 이바야 아탈록즈 아수시 다니엘든 승르미 준비하도고 리에스, 다니엘 트라나 베즈 이땀 아작 야 드마이츠 땀

World Food Safety Day. 지웅츠야 다금농 능닥바 둥디방 실름롱농 칼리어 알리마 아중아농 니숭 밀리언 아이카디 아느쿠시아 지웅츠 다푸 발라라치어 아슬 이바아창아 드망 아나마 알리츠 아슬 마바 인약츠 아수시야리어 아지사카 지웅츠지 다충 아슬 다낭당 마스 사카 드망 아나마 알리츠 아슬 금스카 알리바 지웅츠 다충 아지츠라 지웅츠 다충 마치바 아창아 다시닥 툴루 아독츠 아쿡 아슬 아누 다스바 아추루츠 지웅츠 다충 암시바 인당 증양아 알리츠 늑지동농 알리마 아중아이 금샤 준 테넷네 World Food Safety Day Amunger. Iba anukuya, United Nations Asar World Health Organization ni Nepurtum, Sorkar, Aluyamertum, Asar Chiungtsu Kultum Tang Nungi, Zuzuka Achiba, Chiungtsu Kimsuka Alitsu Atama, Kalami Inyaktsu, Achung Masutsu Asushi Tinted. Iba anukua changa, Asnuknam chiungtsu kemzga ayutsuji nisung achak tinyaktsu lierda pilamte taktsar. Food safety titizu chiungtsu nung menen ba asir chiungtsu achanga atuk taktsu ba tashidak nungi chinpoa alitsu atama amshiba rinama rinamba ayuba asir akatsu ba asiba yimya lier. Menen ba chiungtsu temnung Bacteria tamachung, mesin, chemicals, mesra tanga lindung akatba usit gada alitsa kuk. Jiungtsi tamachung achiba achanga. Jiungtsi nung miem aliba,

0: 감자.
1: 다 중반 마감자. 야마지 라즈라스도 이수도 아타아타 사독. 다스 글랜도 메리아 서 마르다도 아치브야 끈이 아치브. 아야 아 군노 그디 나 라즈라스도 수보다 반독도 아치브당도. 근데 after 4 days after how many days?
0: 4 days.
1: 부즈네 리얼 글랜도 이수도 아루. 고당 이수도 비타닐레니 아루 이반 마방노지 카리 아스마 아루 마데머드 카리 아루보 메리 아스 마르다 메리 마르다 이수도 아루다 팔망노르 다하스 이당지 마르다도 지팔리바도 아스마 이수당이 아우 아스 이수이나 뜻성능도 아찌마다 워먼을 아치브르야 다 지벌글랜도 바이 아시 이수 나 약다 아루가 아스보 나 군누 라즈레스도 중월릴라 사간나 단나르 파스고 다바다 아치브르야 뜻망자 아치브르 이당지 메리드보 아치마치 마빨기당도 아치브다르와 다스당도 이수다기 중 하중 달반독도 끌레미 아루 다스레반독도 아 작도 끌레미 레퍼르도기 아이 다스망야 공인도고 Very good. Leper nung indo na. The leper tum nung do war. Panok the word kasi nung tap. Asin nung po ali do ra merang do na. Saka isu nung ra mabang nung bo. Ali do masa saka lung tu lulu nung ya. Tabuk tu lulu nung ji. Itak si aram zi inuk zi. Da sebo lung tu lulu ya ge. Nisung pung utruk ege krem. Da si bang ayu zi. Da si bang nung ji panegi au. Da sebo nung tak. Da haru. Ado John 11:35 nung kiji zula lir.
0: Just wait.
1: Jesus wept. 이수 아집 나 이당도 이수도 아집 이수도 끄집 아집 다스라방 이번 마르타 아스 메리도 강아 아당도 물롱 시랑 아집방월 바 아집 다스르 바이 녹다걸 딱하다 이 담마상 안능르니 마상그들 바이 라자라스 아두광 다 바이 고당 아이엠든 이당지 라자라스도 스드마승하게 알른나다 알리바도 다늠 다늠에 히로아메야 아독 다 아톡당도 니송에 아이 라자라스도 마슬리어 다컴리어 다컴리어 다송도 아 저기 클립스 바도 아키즈 타판독도 빌라스다 바노 아 저기당이 아우 나 다스농보 바녹지 메데머다종나 바아스 메데머다종 이번지 이수 바르즈 메데머거니 다종알리바도 이수도 바당 아시스데 가디 아루 라자라스 샹얼 아룽 다시마시
0: 셰
1: 사가 이수이 워마우
0: Mau,
1: na isu mau. Saka isu tu Lazarus Serglen anugu kui buanong au.
0: Four.
1: Bezu na four buanong au. Tasba tu kecik apa four buanong au. Madetner ma madetner. Isu ina, pai Lazarus tetap sejak tasba masa saka isu jagi ke mabanglir aserne mabanglir. Isu ni ajak aku kza ta isu ya share na asinok tilata nur dema ay dawo ya asinok eh maths aser hindi aser science ya tahak tiba de maths makukol de miss iba no 2 1 2 makukol ya tahas dang do asinok tige makuk dang do ay ni makukol ni exam magazin er daze hindi ka dawo makukol miss labo ka dawo da ka nung adam zawo ya taba do makukol na asinigi achiever 이번 마방 농지 아스네기 고당 니 마고 걸다스데 아스네기 이수당 시앙다나 이수야 시바지 그당 시앙 나 그당 시앙 아스르니 누녹 야리즈 다시르나 이수이 당 라자라스 시아루 닥스 바메지 그당 시앙 아스르니 시아루 닥스즈 니 누녹 남 콕 닥스즈 기자 드무누 말리나 레트 말리 이수 아드마보 아작 아쿠걸 이수이보 아작 아쿠츠 다시 누녹 남 힌디 콕 닥스즈 사이언스 콕 닥스즈 매츠 콕 닥스즈 아작 콕 닥스즈 다 아스녹 당 아시 아농지 아스네기 레슨 마곡당 이수당 아시즈 아스네기 카르보 코인스 농얼 다 유알리당야 아키작너데 카르보 임야 항도나 임야 하농보 나이두기 코인스 도 마기즉너방 이수당 이수 기낭트 가야나이 아주강다 나이 증럼당 나이 사라스담농보 증럼이 니낭트 가자 아주옥즈즈 나이 긍긍보 오자오바즈만 무즈볼
0: 즈볼
1: 오자오바즈볼나 Kengan bo amul awya je majer.
0: Ajer.
1: Miss lenang favorite awya amul awya achizna. Amul awya je. Amul ang mudang do. Chinner amul chinner amul chinner da. Tabang do rir sidi. Idang ji zengram dang xiang. Oba zengram ni amul le chinner sakaya muching er sundong ji. Kenam kok tak chang da nai saras dum za da sundong bo. Zengram ei nanam tashi akaz za aser nai agok zi. Aser tang yang ye.

0: 비낭 우스시디네 메리 더 서방 아독지아스 고당 이수 아르 랑아시 바보 아침마침 만나려스디 마르당 아스마우스디
1: 아오
0: 에마지 메리 에미 아침마침알리즈나 그치마바스 디르스라가 아작 아침마침 인약스 카난 패닉나 두두두두두두 다 에미약스 카난 알항아미약스 아스녹 알항아마바 인약바농지 다마콕리 아농지 아스녹 딜라다누름 마방시닥농 홈워크 인약스 마방시닥농 레이스 아스즈 마방시닥농 서라스듬즈 지중당 서라스듬즈 매장농 서라스듬즈 안납당 싹당 서라스듬즈 아네고샤 서라스듬농보 증르미 아스녹네 모아즈즈 다스르보 아스녹 아네고샤 증름닥닥 디음라리농보나 God you can do it 오빠 나이 아곡사 나이니 야리자 다스녹보 증름이 나이 야리자 증름이 아곡사 마곡사
1: 아곡사
0: 그치 마바스용 아곡사 마곡사
1: 아곡사
0: 아스노 끄지 마방 농스디어 디엠드 마치 아시아 알리당 이수당 아시즈노 아스노 근근 못 묻은 멀다 마중 아시로스디 사가이담 아 적지 독즈 디자시드 디자시 아 적지 독즈즈 사가 오빠 증럼 나이니 여량 물라 아작 농 나이니 여량 아슬 그 마바 아작 농 나이니 여량 아슬 그놈 디스플린 차일가 감닥스 나이 다시 아가장 그치 봐 서방 나 아작당 타국상 증럼 나이 다시 마카츠 드라방 어느 게그 잠머스드즈 아농지 아슴녹보 증럼낭드 디사라슴즈 나이당 오녹 야량 마노다 아누구샤 아스네기 살았음즈 시바이사 프로미스 아서 오케이 너 아작도 녹 시방죠 드녹 시방을 very good 이번 말 리당지 미스터 녹 당스낭디 치르녹 이사 마방샤 아우야리얼 타카 무통아 야싱아 야망월 드녹 시방알리얼 예스 치르녹 이사 녹 티에즈 준비알리얼 아차 시르기사 teachers respect master this ayur kangan respect master this ayur de mizakar glan wor glan do serbay bo majung ada shirnugisa shir masang shirnugisa muching mabai kangan inyakar isui inyak taksima da miyagi mabata majung inyakar ah inyak zu miyak zu
1: minyak zu
0: promise
1: Yes.
0: 다는능이 아스노 아작 단노다 종아감츠 마바다 종 인약츠 끄지설나 따디당 알룽아 증람닥랑 녹을 증람이 아곡스나 이수이부 다스바 시아루닥츠 아농지 이바닥 둘루바 딱 알라가 끄자 말리나 다스바닥 알라가 끄자 말리 아농지 아스누기 마바 아작 녹 증람당 사라스듬츠 미슬라슬은 아니당은 너 오빠 증람
1: 오빠 증람
0: 나이 운녹
1: 나이 운녹
0: 강아미엠을
1: 강아미임을
0: 느슨동 뚫루
1: 느슨동 뚫루
0: 아슬
1: 아슬
0: 느마바 뚫루
1: 느마바 뚫루
0: 운녹보 다감디라
1: 운녹보 다감디라
0: 단누르 가당리얼
1: 단누르 가당리얼
0: 사가 나이 운녹 암시앙
1: 사가 나이 운녹 암시앙
0: 운녹디라 단누르듬 아장아
1: 운녹디라 단누르듬 아장아
0: 느닥랑 로컬
1: 느닥랑 로컬
0: 느타시랑 로컬
1: 느다시랑 로글
0: 마바뚜루 인약츠
1: 마바뚜루 인약츠
0: 아스 우즈리마 양루시즈 아드마
1: 아스 우즈리마 양루시즈 아드마
0: 나이 우녹
1: 나이 우녹
0: 여령마
1: 여령마
0: 이수드능농
1: 이수드능농
0: 사라사드머
1: 사라사드머
0: 아멘
1: 아멘
2: 아스누키탕 야팡둘라장아 캐나든바 안 하시죠.